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설배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장혁 작가의 관념갱신과 행복지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념갱신과행복지수김장혁어느깊은밤에먼강남에있는아들로부터집을사겠는데선불금이약간모자라니돈을먼저좀보태해달라고전화가왔다전기저금을해지하자니은근히이자가아까웠다당시1년전기저금이자는 3.8% 나됐다그러나아들놈은기어이나를설득하려고들었다아버지지금해마다전기저금이자보다집값이엄청뛰어올라갑니다여기집값이한해에3,000원씩공총공총뛰어오릅니다잘생각해보십시오어느게이득인가아버지도낡은소비관념을갱신해야합니다아버지세대의노인들은몇십년아글타글돈을벌어서연세들어서야집을사고나서아나에게도끝내는자기집이있게됐구나라고감탄했습니다그러나지금젊은이들은대부금을내서라도집을먼저사놓고새집살림하면서인생의낙을먼저향수합니다아버지한테서빌린돈은벌어서천천히갚겠습니다아버지랑옛날노인들은묵은소비관념에의해먼저집값을마련하느라고거의반평생을누리지도못하고살았습니다아버지처럼고생끝에자기집을마련했을때는좋은세월이다지나가고황혼을맞는것이부지기수입니다때문에낡은소비관념을버리고현시대젊은이들에게서새로운소비관념을배워야할것같습니다그래야행복지수가높아질수있습니다인생이얼마나길다고평생돈이란거미줄에얽매어향수하지못하고살겠습니까아들의말에나는커다란충격을받았다더는수전노처럼눈앞에전기저금이자를껴안고아들의요구를거절할힘이없었다나는전기저금을찾아서아들한테집을사는선불금을얼마간보태주었다아들은또몇십년기한으로대부금을100만원이나내고100여평방미터되는집을끝내샀다당시아파트값이폭등하면서그집에들었을때쯤엔400여만원으로껑충뛰어올랐다나는아들의충고를들은일이얼마나다행인지몰랐다전기저금이자를아까워하다가자칫집을사지도못할뻔하지않았던가아들이집을구매한일을통해나는많은계시를받았다눈앞에이자몇푼에미래를

저당 잡히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들은 말없이 보여주었다. 관념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은 새로운 빛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다른 방식으로 높여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친구는 화장실 휴지를 쓰기 아까워 헌옷을 가위로 베어 천 조각으로 썼다고 한다. 자식이거나 손님이 집에 오면 체면 때문에 천 조각을 부랴부랴 치우고 아까운 대로 휴지를 화장실에 갖춰놓는다고 하는 말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그 친구는 절대 휴지를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다. 칠순 고개를 넘은 나의 고모 사촌 누나는 집 가까이에 남새시장이 있건만 한 푼이라도 더 녹은 남새를 사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새 도매 상점으로 다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은 나이 든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말리면서 생활비를 푼푼이 보냈다. 하건만 고모 사촌 누나의 소비관념은 하나도 개변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눈 내린 날에 자전거를 타고 남새도매 상점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 넘어져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결과 10여 년 동안 남새도매 상점으로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약한 돈을 다 쳐놓고도 치료비가 모자라 자식들의 신세를 져야 했다. 돈이 더 들어간 것은 둘째이고 골절로 인해 생활을 자립하지 못해 본인은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서 누나를 간호하는 매형은 또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고모 사촌 누나는 이른 남새철에 갓 장마당에 나온 신선한 오이나 가지는 비싸다고 사지 않고 저물어가는 늦가을이 다 돼 몇 신점씩 할 때에야 늙고 시든 오이를 사서 먹는다고 했다. 영감이 신선한 오이와 가지를 너무 먹고 싶어서 어쩌다 사오면 비싼 걸 사왔다고 야단친다고 했다. 돈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다. 부부간의 다달이 나오는 퇴직 노임으로 신선한 오이나 가지를 사 잡수지 못할 가능한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누나는 항상 제일 싼 근들이 술을 사서 매형을 대접했고 어쩌다 자식들이 몇십 원짜리거나 몇백 원짜리 술을 사다가 대접하면 기가 넘어갈 지경으로 푸념을 했다. 간혹 자식들이 음식점에 모시면 식사를 마친 후 먹다가 남긴 멀건 국물마저 비닐주머니를 달라고 해 퍼다마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이런 희극은 모두 다 그놈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스러운 소비관념이 머리에 꽉 들여박혔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생활 형편은 표인지 오라지만 소비관념이 따라가지 못해 지금도 수입에 비해 누리지 못하고 살며 아끼고 아끼다 보니 깨알을 줬다 수박을 놓친 격이 된 사례가 많고도 많다. 일본에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해변가에 보험괴가 폐허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 보험괴는 누군가가 생전에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넣어둔 유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모자라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모자라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총망히 떠나간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반딧불 같은 짧은 한 생에 아껴 먹고 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양로관념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부분 노인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과 한 집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려고 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은 불편하다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아직도 전통 양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손들과 한 집에서 살려고 한다. 한 부부는 맏아들과 한 집에서 살 예산으로 평생 뼈 빠지게 일해번 돈으로 맏아들에게 침실이 3개 딸리고 널찍한 객실을 갖춘 120평방미터 되는 집과 고급 승용차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한 달도 안 돼 같이 살지 못하고 나누울 줄이야. 맏며느리는 시부모와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한시도 함께 살지 못하고

사명했다면서 아예 간단회를 써없고 친정집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네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나누었다. 그들은 부모가 사준 집까지 가진 맏아들이 모시지 않는데 둘째가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셋집을 맡고 살라고 했다. 한평생 번 돈을 몽땅 두 불효자에게 때우고 너니 주름살이 밭고랑처럼 파인 양주는 늙음하게 어느 아들 집에도 가지 못하는 눈물겨운 처지로 돼버렸다. 뒤늦게야 정신을 펄쩍 차린 늙은 양주는 과단성 있게 아들 둘이 사는 도시를 떠나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마음먹었다. 노인들과 자녀들은 가치관, 소비관, 자녀 교양관, 그리고 생활습관, 양로방식 등 여러 면에서 관념 차이가 있다. 한 집이란 작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면 천륜지락을 누리는 좋은 점 외에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다. 노인들은 잠이 적어서 새벽이면 일어나 집안에서 서성거리거나 늘 아침 식사를 일찍 하는 습관 때문에 자식을 도와 밥을 지어놓고 지루하게 기다리기가 일쑤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휴일이면 늦잠을 자기 좋아하며 아침도 먹내만회한다. 부동한 습관으로 인해 부모 자식 간의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니며 심지어 말다툼이 생기기 일쑤다. 두 세대가 모순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사이좋게 지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쓰러져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지척에서 수시로 만나보고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을 안아보면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어 좋다. 한 집이란 비좁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이 복잡거리지 않고 일정한 공간을 두면서 서로 간섭이 없고 말썽이 없어 좋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사다가 끓여 먹을 수 있어 좋고 시장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 좋다. 아무 때건 옷을 더 껴입지 않고서도 화장실에 갈 수 있어 편리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어 좋다.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 기대 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노인들은 또한 연세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미리 양로 준비를 하는 것이 명지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악을 탁을 벌어서 정작 자기는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자식들이 다 크면 행복하겠지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은 어떤 먼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아름다운 꿈을 구성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독립해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에 발맞춰 소비관념과 양로방식 등 여러 면의 관념을 부단히 갱신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 유쾌한 마음으로 질 높은 생활을 육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닐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장혁 작가의 관념갱신과 행복지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미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